0: 나수왕고 고노라로 엄마 얘기 땅이리고 이유 시리고 얘기로 하나 땅이라 내가 땅이라나 보임
1: 야 어디야 바이분 땅이리네
0: 안 거에 따라 아이야 카메라 알고면 아이야 내가 안 되게 알아긴 아이네 이거

나고야 나우수 메이롱 따메나 시몬 아시나나 시로우마 요한나 베양 헌타포나코 나시나 에베아카이 메나심 요한 피시 제로이 메푸움 아시붐 요나로라 시부나 비오레스 요누시란 우수나 메로로나 아나키 야키나 시부토루라 시부라 메시나라 땅이라키로우라 에페이야 시몬 사고사 메테쿠레이파 예센 케카베티아나 네이페이야 인타카테니폰게이 테피 메오노완 테베템파 우와탕아 와피 메오노 부기니 메테나 요아라키 야포니 코라코라 오아라키나 오아라파타나 에웨넨라 위로우야나시나 아이카 수와이야 메티아우오키 이탄타킨 데이시폰 요아니피에소 Ao inakayakin takapong tepi may suwan tepe tempa, ntiawa tepuin ang tingapong. Ao takatanwata, yan ako ane, may irawi at teusu epanin. Yohani Pieso. Ao hindi yan at kunari at tangiraki, kunan na pehiyang.